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길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초나흘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3도 만진과 5도 저수지, 불화통화 연선 지역을 찾아 홍수 방지와 긴급

0: 구조, 재해 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우리시 당원 간부들이 힘을 합쳐 불화 통화 연선 진열역을 청결해 깨끗한 도시 면모를 회복했습니다. 새 수상시장 공공버스 정류소가 정식으로 사용이 투입됐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15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삼도 만진과 오도 조소지 불우화 통화 연선 지역을 찾아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재해 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형세를 분석하며 통일적으로 조율해 긴급 구조와 재해 구조, 위험 우환 조사, 재해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삼도만진 중심촌과 오도촌 등 조양하 연선촌을 찾아 하천 재방과 수위 상승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 방지 정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중들의 생명과 생활을 항상 첫자리에 두고 재해 상황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과 농경지, 수리시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파손된 시설을 제때에 복구해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질재해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제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도 조수지에서 왕길보는 조수지 둑, 방수, 관문 등 중점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재 수위와 저수량, 운영 조절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수지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밀한 조사를 통해 조수지의 홍수 차단과 첨두, 홍수량 저감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재방 순찰과 위험 점검을 실시해 조수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영진 오봉천과 불우화 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 열애 방주 부두, 연동교, 부신교 등 불우화 통화 연선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와 수세, 강기습 관리, 재방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구간 등 중점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하천 수위와 물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험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고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상 관련 경영 장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극한 날씨에는 운영 중단, 영업 중지,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달하며 각종 위험한 수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사고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맑은 날씨를 이용해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도로에 대한 준설과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주변에 진흙과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연속 작전 정신을 발휘해 긴장을 늦추지 말며 홍수 방지와 재해 복구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과 수전, 도로, 통신 등 기초시설 복구를 서둘러 추진하며 재해 후 농업 생산 자구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농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 정보 조사와 통계, 보고 사업을 잘해 자료의 정확성과 규범성, 전면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 복구 지원과 복구, 재건 사업의 믿음직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홍수 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효과적인 경험을 정리해 비상 대비책을 더욱 보완하며 사업 기제를 최적화해 홍수 방지 비상 대응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 지도일꾼인 허영광,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0: 지속적인 강수 영향으로 불화 통화 수위가 현저하게 상승하면서 연선에 대량의 진열기 쌓이게 됐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후 우리시는 신속하게 영역을 조직해 청결 작업을

0: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는 각급 당조직에서 적극 호응해 청결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 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 서기 로평수는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시 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는 전시 각 기관 가도와 국유기업 4,500여 명 당원 간부들을 불화통화 양안에 투입시켜 청결 작업을 전개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환경을 수호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당위 사회사업부, 시당위 2개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에서는 신흥 분야 94명 신입 당원들을 동원해 청결 작업에 나섰습니다. 연결시 드론응용협회 부회장 장태금은 간고한 상황 앞에서 당원들은 마땅히 앞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 군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조직에서 수요하면 언제든 앞장서겠다고 표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 2과 과장 리상은 이번 임무를 통해 신입 당원들이 실천 속에서 당성을 연마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활동은 그들이 입당 후첫 수업이자 올바른 정치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사업의 생동한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연동교 다리 밑에 물이 고였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예안을 가동했으며 물을 배출하고 준철 작업을 전개해 도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도시면목관리중심 부주임 맹해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통경찰 부문과 연계해 연동교 양측 차량 및 인원에 대해 관리 통제를 진행하고 주택건설 부문과 연계해 고인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환경위생작업회사와 연계해 도로 진흙을 전면 청결해 시민들의 출행 안전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1: 중화미식회 2026 종국연기를 고위 미식 카니발은 막을 내렸지만 연기를 구이에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인 화제 연기를 고위 미식 카니발 조회수는 7억 4천만 회를 돌파하며 올여름 미식 문화관광 분야를 대표하는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삶이 머무는 곳 연기를 문화관광 브랜드도 고위 향기를 따라 전국 각지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파망을 구축해 고위 경연 대회의 뜨거운 현장부터 산업 대회의 권위 있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0: 이번 대회는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시 교육국에서 공동 주최하는 바 전시 34개 중소학교 779명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고중조, 초중조, 소학교 갑조, 소학교 을조 등 4개 경기조로 나누어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게 경기 종목을 마련했습니다. 고중조와 초중조는 남자 10개 종목, 여자 9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00m 달리기와 중장거리 달리기, 계수,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남자 3단 뛰기 등 전통 육상 종목을 진행했습니다. 소학교 갑조는 9개 육상 종목을 설치하고 소학교 을조는 6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 매지심볼 뒤로 던지기 등 기초 종목을 중심으로 경기성과 기초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체육과 교육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학교 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청소년 경기 체육 후비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전면적인 성장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1: 7월 15일 새 수상시장 공공버스 정류소가 정식으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가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질 높은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공공교통 봉사 창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 조치입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수상시장 공공버스 정류소 개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 공공버스 회사는 시정과 교통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여객 흐름과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류소 위치를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새 정류소는 층집 형태의 외관으로 설계돼 새 수상시장 전체의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부대 시설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승차 대기 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새로운 경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 우
0: 처치를

실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체육관에서는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라 선생이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체육관을 순찰하던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관 주임 왕용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응급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왕용은 침착하게 현장 질서를 유지하며 3.1군들에게 체육관 출입문을 모두 개방하고 주변 군중을 대피시키며 실내 환기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20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는 응급처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 일꾼들과 함께 로인을 안전하게 옮긴 뒤 구급차에 동행해 연변 조이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로이는 자발적인 심장 박동과 호흡을 회복하고 생명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 환자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왕용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환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체육관에서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모든 3.1군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능을 숙련했습니다.

0: 약속한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봐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 아래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음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마와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습열 체질입니다. 주로 머리 뒤쪽 이마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열 체질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습열이 상초로 몰리면서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 땀과 관련된 장기는 심장, 간, 담, 비장, 위 등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비기, 폐기가 허합니다. 주로 콧대와 코 양옆에 많이 납니다. 콧땀은 비기나 폐기가 허한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운이 빠지고 피로하며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림으로 기를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체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 종이에 싸서 밀봉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해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 시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매우 흔하며, 휴대폰 좀 그만 봐, 더 보면 멍청해져. 이렇게 휴대폰만 보다간 큰일 나등 경고 또한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사람이 멍청해질까요? 네, 영파대학 附属 강릉병원 아동·청소년심리과 부임의사 리광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길수록 비만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리광학에 따르면 중독자들의 뇌 기능 영상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자의 전두엽, 측두엽, 변연계의 포도당 대사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국부적인 뇌 조직 기능이 손상됐음을 반영합니다. 더 자세히 검사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생리적 특징이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의 뇌는 업무를 처리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실수도 더 많아지며 효율성과 실행 능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연구자들은 8세에서 13세 사이 청소년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 기능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재미를 조금은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2년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니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풍,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에? 나? 그거? 언니, 내 나그네가 말 못했어. 저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그네 모르게 가짜 병수 아니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볼라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어, 언니, 정신 있어. 내 나그네가 돌아는 못했는데 어떻게 내 남자를 만나오? 야, 야, 정말. 야? 그 사람 내려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어머, 나 그래, 뭐지? 엄마,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야? 마지막에다 요 담아 붙이면 된다고? 글쎄. 야, 야. 야, 걔 나그네 전체 올리고, 야, 야, 야. 야, 야, 야. 하기사 내 남자를 울리는 게야 진심 게임. 야, 그럼 내 자락 던질 하시냐? 야, 야, 야, 그래. 뭐야, 뭐야, 어째냐?
2: 당신 솔직히 말해라. 이제 무슨 나를 뭐 울린다며?
1: 엄마, 내 무슨 당신을 울리겠어? 아, 당신 무지개 울릴 사람인도.
2: 이봐,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뭐 남자를 울린 게는 귀신하네.
1: 아, 그건 내 언니하고 큰 소리 집어넣으라 그런 게 지금 쓰.
2: 네. 어제 자꾸만 거짓말 하겠는가?
1: 내가 아니, 어떻게 이제 주먹을 내 흔들면 일이 안 되냐? 연락이 안 되냐?
2: 이봐,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
1: 예.
2: 어이구야야, 사람 웃기고 앉아있다. 어이구야야. 당신 저한테 뭐 저거?
1: 그냥 내 지금부터 내 말 고분고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을 거만.
2: 무지개, 당신만 들면 크게 변신할 수 있다?
1: 예.
2: 어떻게?
1: 당신이라 내 맛이 깼으니.
2: 아, 그렇게 말을 보란데.
1: 이러면 2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다 난치료로 한 살 써줄 수 있고 내 딸을 한 살 써줄 수 있을 것만. 어떤 수무지 흔들흔들하지.
2: 야, 흔들흔들하.
1: 구두사지.
2: 야, 구두사. 그래,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게 번진한다 그래. 야, 한번 말해보라.
1: 정말 내 말이 깼어.
2: 아, 도대체 말해보라는데 그지?
1: 그냥 이쌤도.
2: 아, 내 말 들어보라는데 그지? 당신이 말해 그지? 바워 있어 없어?
1: 바워라는 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팔 만한 제복이 있구만.
2: 사람은 개놈이라고.
1: 그래, 제복이.
2: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야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1: 예.
2: 말해보라.
1: 정말이지?
2: 아, 말해보라는데.
1: 그치, 정말이지?
2: 아, 내 마음 변하기들 빨리빨리 말해.
1: 그럼 우리 이쌤도.
2: 예.
1: 이혼하겠어.
2: 무지개? 이혼하자고?
1: 예.
2: 그게 당신 진짜요?
1: 아니, 저기 내 말은. 내 당신하고 가짜 이혼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 이혼하고 한국에 가서 뭉쳐가면 가득 벌어 가지고 와서니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면 이게 뽕 먹고 알먹는 게 뭐인데? 예?
2: 아, 이봐 이혼은 이혼이지 가짜 이혼한 게 어디 있는가? 야?
1: 이거가 없어. 지금 세월에는 꼬어 잡는 게 뇌라고 돈을 버는 게 장대했구만. 아, 어찌 지금 못 가는 시대 고서 이렇게 앉아 큰 걸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2: 야, 이게 낫다. 아, 우리 무지개 모자라 그래. 무지개 모자라. 야? 아이고, 당신도 알았지 뭐, 우리 전화번호 없고 살지. 싸파든지. 뭐, 저 사람들 모시는 거 입었지. 야? 아니, 무지개 모자라서, 무지개 모자라.
1: 입었어. 이 집이 우리 집인도. 우리 이렇게, 아니, 벌어가지고, 언제 뭉치도록 싸가지고, 이 새집을 쓰고 살겠지도. 예?
2: 그래, 당신 말 맞다나, 이게, 가짜지냐?
1: 진짜라는데, 뭐,
2: 무지개? 진짜라고?
1: 아니, 가짜! 가짜구만, 가짜. 무지개.
2: 저 입어.
1: 예?
2: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주이다 멋지게.
1: 우리야, 멋지게 하구만.
2: 그 다음에 그 뽀뽀하다며.
1: 야, 아줌, 이게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3: 들어가요!
2: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라잉. 내 이거 알아서 다 죽는다, 이게.

0: 아니요. 전해라던데.
1: 뭐 전혀?
0: 아니.
1: 알아보겠다. 누가 그랬어요?
0: 아니. 예. 아, 저 운숙 씨 언니가 그 하고 그렇게 얘기.
1: 네 언니가.
0: 아니.
1: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천혜로 반가워 한다 그 말이야.
0: 아니 아니 뭐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거.
1: 어떻게 괜찮아요?
2: 자 은석 씨.
1: 예.
0: 아니 그 은석 씨는 참 이뻐요.
1: 어머.
0: 너무 너무 육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거.
1: 사장님,
0: 아니에요.
1: 우리 집엔 집이 어떻게 많은지 그것들도 남자 음식이라고 그런지 용서이 없어요.
0: 참 은숙 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더 매력적이고 서력적이고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1: 그만해요.
0: 자, 은숙 씨.
1: 예.
0: 성냥 좀 있어요?
1: 아, 예, 예.
3: 아,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4: 아, 놀라지 마소. 난 이기맹이 신랑이에요.
3: 신랑이요?
1: 아니, 사장님.
0: 아니요.
1: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저기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3: 예?
4: 아니, 무슨 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1: 자, 이제 적어보세요. 정신 안 가려도 정신 안 가면 형 더 안 하냐.
0: 실례합시다 오늘.
1: 사장님.
0: 아니 예.
1: 내가 발사는 갑자기 이렇게 병신 남편 만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신 나쁜 오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유.
0: 이수기 서러워 마세요. 아 나 이 사장님 이기자지. 이제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
1: 사장님, 볼 수 있어?
0: 아니, 사랑해요, 이수기.
4: 저희 목이 컬컬하게 저기 신문을
0: 가볼게.
4: 아니, 당신한테.
0: 아니, 누군가 잘하는 거야?
1: 사장님!
0: 아니, 예.
1: 누군가 더 잘하네요.
0: 아, 예. 전국에 사다 오니까 난 뭐. 교포들한테도 솜씨 배웠지, 에? 아, 저 있잖아요. 저, 아, 똥수상, 어? 시수상, 저 어디?
4: 아, 이거,
0: 에? 그래가,
4: 맞아가지고
0: 아, 아니야.
4: 아유, 그 말을 안 욕해 먹겠지. 맛있구나.
2: 자, 은숙 씨.
1: 예.
0: 금방 보니까나, 은숙 씨가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있는 일껏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의 한국 수석을 가르쳐 있게 내주겠어요. 보니까는 이거 집에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1: 예?
0: 자, 이럽시다. 제 한국에 좀 전화 좀 할까?
1: 아니, 네,
4: 아니, 그래. 이거 우리 전화자. 전화 잘 보내고
0: 치. 아, 그래.
4: 아니, 물론, 저거 사람 돈 가지고 보내놓고 치.
0: 하하이, 예.
4: 어, 이거 딸아 내놓고 치.
0: 대.
4: 누가 믿지겠네. 이 지금 신고 중이야. 중화인민공화국? 오, 요 새끼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국사인가요? 야!

0: 네 이제 뭐 흑자 꾸물라지는 새끼인가? 야, 이만 좀 전해!
1: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인연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청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나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우리 사랑 영원히 향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2절 끝나고 후렴구 한번 반복됩니다.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가 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것들이 많고 많지만 알만하죠? 자, 그리고 또 후렴구 부분 봅니다. 아, 작은 꽃 한, 한 올라갑니다. 작은 꽃 한 들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역시 우리 아니고 우리 사랑 올라갑니다. 자꾸 같은 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꼭 명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 자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따라 너무 덥죠? 찜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한강영화 연지국,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 연디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0: 연기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서술로 각색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밀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 같은 이야기, 등기구상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이야.
1: 한 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기호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남북행 일대는 진작 낡은 건물을 무니고 새 건물을 세워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중 잔존한 낡은 가게 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나무로 된 배 쪽에 금색으로 된 글자를 새겼고 양편에는 꽃이 섰다. 로점에는 선풍기가 높이 달려져 있었고 한쪽에는 목탁이 섰으며 목탁 위에는 주산이 섰다. 거리에는 당귀 냄새가 진동했다. 일요일이라 대부분 가게에서는 문을 닫고 쉬고 있었다. 일부 쉬지 않은 가게에서는 반쪽 문만 열어놓았는데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벽에는 붓으로 가게의 상품 이름을 써놓고 있었다. 사향, 웅담, 서우뿔, 우황, 이름 모를 물건도 있었다.
1: 이봐요, 누굴 찾는가요?
0: 갑작스런 물음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문 밖에서 한참을 멍려했다가 30-40살 돼 보이는 그 중년 남자를 보고 인사를 했다.
2: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1: 아, 무슨 일인가요?
0: 나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다.
2: 여기 분들은 다 진 씨인가요?
1: 아니요.
2: 부근에 진 씨성을 가진 가게가 있나요?
1: 아, 그걸 알아서 뭘 하려고요?
0: 대답이 궁리했는데 마침 안에서 나이 지긋한 한 일꾼이 화기삼을 고르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화기삼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
2: 그게요, 할아버지께서 요 부근에서 화기삼 가게를 했는데 후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향강에 오게 되니 할아버지가 요 부근에 있던 친구를 한번 찾아뵈라고 해서요. 성은 진씨이고 이름은 진방이라던가 했어요.
1: 그런 사람은 없는데?
0: 그 사람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1: 아, 진씨라면 30몇 호 그 줄에 진씨라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아, 후에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양도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젊은 시대라 옛날 일은 잘 모르죠.
0: 옛날 일은 이해가 된다만 자신을 젊은 시대라 하는 건 좀 그랬다. 요즘 세월엔 남녀를 불문하고 늙기를 원치 않나 보다.
2: 네, 고맙습니다.
0: 그 젊은 시대와 갈라진 후 나는 30몇 호 구역으로 갔다.
2: 혹 38호가 아닐까?
0: 도중에 해산물 가게가 보였는데 문 앞에는 상품명을 적은 배 쪽이 걸려있었다. 조개, 새우, 제비집, 전복, 해삼, 그리고 오리털까지 있었다.
2: 오리털은 어디에 쓰는 거지?
0: 내가 찾은 곳에는 큰 나무 배 쪽만 덜렁 남아있었는데 거기에는 기초공사 회사라고 쓰여있었다. 30호부터 42호 A까지 그 구역의 가게들은 일찍 다 철거하고 흔적만 남아있었다. 작은 골목 안에는 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다. 다가가 보니 찹쌀떡이었다. 이런 찹쌀떡은 촉촉하고 납작한 모양이었는데 안에 낙화생, 팥, 깨를 넣었다. 50년도 훨씬 넘은 역사가 있을 법한 먹거리였다. 나는 초연이와 여화에게 주려고 얼른 잡쌀떡 3개를 샀다. 나도 제법 인정미가 넘치는 남자였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였다. 나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다. 12도령은 어떤 남자였을까? 그때는 양복이 유행되지 않았으니 양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한 남북행 도련님의 신분이라면 옷차림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길을 걸어도 그 품위가 살아있었을 것이다. 12도령의 지위는 그의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돈, 가게, 어머니 배 안에서 정해진 아내.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온몸의 심혈을 여화를 사랑하는 데만 쏟았을 것이다. 정신이 혼미해지니 마치 자신이 당서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 황혼역에 누가 왔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 이웃에서 사는 여동생이 수박 반통을 안고 서 있었다.
3: 왜 일요일에도 집에 있어요?
2: 금방 집에 왔어.
3: 초연이는 왜 없어요?
2: 초연이는 연예주간 표면을 만들어서 돈을 번대. 요즘엔 주간도 장사가 안 돼요. 다들 밤새 기사를 써야 한다나 봐. 누가 빨리 출판하면 돈을 버는 거지 뭐.
3: 전 주간 잡지 출간 속도엔 관심이 없어요. 오빠가 여자 마음을 얻는 속도에만 관심이 있지.
0: 참 성가셨다. 여동생은 만능의 하느님도 아니면서 무슨 일에나 다 참견했다. 집은 따로 살지만 여동생은 내가 장가 가기 전까지 보호자, 보모로 자처하면서 일마다 간섭했다. 다들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의 여자는 여동생인지 모르겠다. 나는 수박 반통을 냉장고에 넣고 온도를 최댕으로 내렸다. 여화가 찬 음식만 먹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점심에 산 잡쌀떡도 넣었다. 이상했다. 배고프지 않지만 저녁이 뭔데 기다려졌다. 오늘 저녁 우리 셋은 또다시 모여 사람을 찾는 계획을 상의하게 된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여화가 나타난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잡쌀떡 하나를 집어 먹어보았다. 팥소였다. 우물우물 씹다가 삼키려는 순간 갑자기 그들이 앞편을 삼키고 자살한 일이 생각나서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다. 이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나는 꿀꺽하고 억지로 삼켜버렸다. 문을 여니

0: 사람이 없었다.
1: 영정 씨?
0: 여화가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가고 싶은 곳이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귀신이 왜 초인종을 눌렀을까? 뇌절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 같았다. 만난 지 두 번밖에 안 되지만 그녀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높아졌다. 석당조 춘색에는 기생집 마담이 기생들을 훈련시킬 때 규칙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홍루에서는 기생이 어릴 때부터 뇌의 지식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들은 대범하고 섬세했으며 언행이 바르고 속되지 않았다. 그녀들은 쉽게 막 육체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다. 속옷도 초연이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여러 겹으로 동겸했다. 이런 규칙 외에도 술과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되고 의리를 저버리고 다른 자매의 손님을 빼앗아서는 안 되었다. 성품이 나쁜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르쳐도 효과가 없으면 따로 혼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한두 번 혼나면 바로 말을 들었다. 말을 안 듣는 기생에 대해서는 그 기생의 바지 가랭이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바지 가랭이를 동념했다. 그리고는 닥털 먼지 털이로 사람은 때리지 않고 고양이만 죽어라 때렸다. 매를 맞는 고양이는 너무 아파서 발톱으로 여자의 살을 할퀴고 긁었다.
2: 오늘 어디로 갔댔어요?
3: 사처로 돌아다녔어요.
2: 누굴 만나기라도 했나요?
3: 어떤 곳에 갔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컸어요. 사람이 가득했는데 모두들 즐겁게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더군요. 근데 모두 흑인이었어요.
2: 흑인?
3: 네. 피부색이 검고 입술도 두꺼웠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0: 생각해보니 그곳은 중환 황후산 광장이었고 그 흑인들은 필리핀 여자들이었다.
2: 필리핀에서 온 여자들인데 보모들이에요.
3: 우와, 보모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향강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보죠?
2: 아니요, 필리핀 보모들은 월급이 적어요.
3: 월급이 적은데 왜 일을 하려고 해요?
2: 그 사람들의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강까지 와서 다른 집에 가산일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죠. 그렇게 번 돈을 필리핀 집에 붙여보내고요.
3: 그 여자들은 따로 돈을 벌 방법이 없나요?
2: 있죠. 기생질을 하는 여자도 있어요. 관광객의 밤동무가 되어 돈을 벌죠. 그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긴 하다만.
3: 밤동무가 된다고요?
2: 네. 그럼 당신들은 아닌가요?
0: 말을 내뱉자마자 파도 같은 후회가 밀려들어왔다. 라디오 소설 연지국 원작 리벽화 현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렴무력 제작의 렴무력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저의 아이의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미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제법 선명한 색채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그림은 선이 삐뚤삐뚤하고 색칠도 고르지 않아 다른 작품에 비해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아이 엄마는 비교되는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속상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가 꾹꾹 눌러 그린 진정성을 보고 정성이 가득 담겨서 정말 예쁘네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금씩 그렸고 자기만의 상상 속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고쳐 그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면 좋아한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림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정성 들여 그린 작품을 칭찬받으니 큰 기쁨을 느낀 엄마의 모습이 이 속담에 그대로 어울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 하면 좋아한다입니다. 고슴도치 새끼는 온몸에 단단하고 뾰족한 털가시가 3개 도단하기 때문에 보통 동물 새끼처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면 거칠고 투박해 칭찬할 구석이 없지만 어미 고슴도치에게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이 거친 새끼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해주면 어미는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비유로 만든 속담의 진짜 의미는 누구나 자기 아끼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남을 따뜻하게 칭찬해주면 기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뛰어나지 않고 서툴러 보이는 결과물이라도 본인이 정성을 쏟아 만든 것이라면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위로와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장례지를 시찰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뉴질랜드 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우리나라 상반기 국민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15일 장례식을 고찰하면서 고품질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인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생수요, 개체, 교과를 전부 인민에게 묻는 원칙을 견제하며 도시 재생의 재반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진행해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15일 오후 석금형 총서기는 중공장 정치국 위원이며 장례시 당면에 서긴 진길령과 시장 공정의 수행하에 황포구에 위치한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주택단지를 찾아 고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신촌주택단지에 1950년에 건설한 건물 4동은 개축과 재생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해 거주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지역사회 종합봉사소를 찾아 위생시설이 없는 로후주택 개조 상황과 로후주택구 주민들의 변기통을 들고 다녀야 했던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 그리고 단지 개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0: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습관형 정책에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크게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성 있으며 문명하고 지혜로운 현대화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 개조는 그 중요한 일환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대중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에 담아야 한다며 대중들의 삶은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나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오직 이민을 위해 봉사하며 이민 대중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노려야 당과 정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주공대에게 퇴직 생활을 잘 누리고 가정도 잘 갖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습금형 정석이는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소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과 채소 공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거실에서 주민대표, 가도 간부, 지역사회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습관평 정석에는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라고 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 일선에 돌려지도록 추진하며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역량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 건설의 인솔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주택관리위원회 간 협업 운행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민생활권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 실제적인 일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고찰 과정의 습금형 정석에는 지금은 홍수 방지 사업의 관건 시기라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와 홍수 상황, 태풍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부담과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며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 반공총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105년간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국 이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 역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은 특질을 끊임없이 발현하고 빛냈습니다. 그리고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본색을 바꾸지 않으며 본연의 취지와 전통을
1: 결을 찬성하며 당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안정세, 새로운 성장세, 고품질 발전세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습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4.7% 증가한 69조 6천억 원, 성장률은 연간 경제 성장 예기 목표에 부합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동 지역의 지연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자주적 생산과 다원화 수입을 병행하면서 상반기 주요 에너지 제품 생산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름 곡물의 증산과 풍작을 실현하면서 식량 안전 기반을 다졌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돋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전통 산업은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녹색 전환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대표하는 업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차량, 장비 제조 등 업종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회로 생산량은 2,798억 개로 일평균 생산량이 15억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질적

0: 교육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조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제조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2%에 달했습니다. 소비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상반기 소비업 부가가치는 더 많은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대중들의 일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총량이 함대하게 증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금융총량이 함대하게 성장했습니다. 6월 말 광리적 통화 M2 잔액이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증가률은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상반기 인민币 신규 대출 규모는 10조 7200억 원, 신규 채권 융자는 8조 5100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채권 융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체계 지원을 다졌습니다. 총량 증가와 함께 상반기 신용 자금이 과학기술 혁신과 소형 기업, 영세 기업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로 더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6월 말 소형 기업과 영세 기업 대출 잔액이 동기 대비 8.3%, 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이 5.9% 증가해 모두 전반 대출 성장폭을 웃돌았습니다. 사회 종합 융자 원가가 사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6월 신규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동기 대비 20기점 낮은 3.0%,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기와 비슷한 3.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인민폐 환율은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 말 여러 화폐에 대한 인민폐 가치가 지난해 연말 대비 4.7% 평가 절상하고 달러 대 환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면 금융시장은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당자촌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온과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며 태양광 공결 등 기술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마을의 소규모
1: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방어 정세가 존엄해졌습니다. 7월 15일 오전 6시 기준 길림성 전역에 50개 하천에 67개 수문 관측소 수위가 경계 수위, 위험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휘발하, 목당강 길림 구간에서는 뚜렷한 범람 과정이 나타나 하천의 배수 압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 무장경찰, 민병, 소방 등 구조인력은 주요 하천 지방전선에 투입되어 단계별, 구간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출 지점을 신속히 덮고 막으며 지방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 흥룡강성 영안시 위치한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부터 영안시는 3천여 명 인력을 동원하여 길이 2.4km, 높이 1.3m의 강변 홍수 방어 보조 제방을 긴급히 축소하고 강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서는 29개 강변 마을에 1,600여 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5일 련영성의 이번 강한 장마는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지속된 폭우로 인해 도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심각합니다. 심양시 환경보건부문은 860여 대 각종 차량을 투입하여 주야로 도시 도로의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배관망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순에서는 소황홍수 방어 물자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4억 3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를
0: 이용해 현과 향의 도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균열, 심화 등 결함을 정밀하게 식별하면서 요지 관리에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농촌도로 고정자산투자는 1,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조보수공사는 34,000km, 요지보수공사는 65,000km를 완수하여 서비스 능력과 안전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국가에너지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사회 전력 사용 총량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조 999억 킬로와트시, 그중 충전, 배터리 교환,

0: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56.9% 증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44% 증가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일선 도시 신축 상품 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1%, 중고 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른 게 대중도시 가운데 신축 상품 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전달보다 4개 순간 20개입니다.
0: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 관리 잠정 방법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를 인류를 위한 보조와 봉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심리를 통제하고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목표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 교류와 현실적 교류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신분 알림과 위험부담 개입 기재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새로 개정한 시장 감독 관리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 관리 방법이 7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법은 기업의 정보 공시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실정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점 액상 식품 도로 산적 운송에 참여하거나 특수 설비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하지 않거나 리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위법 신용불량 징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제2라운드 타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는 한 유조선을 타격해 관련 유조선이 항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이란 남부 헹가임 섬이 미군의 포탄 공격을 받았으며 서남부 후지스탄 성 수부인 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0: 오늘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4월 15일 모잠비크 원조 제일진 중국 의료팀 성원 29명이 모잠비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림상치료에서 인재양성, 기술이전, 공중보건 응급, 의료 인프라 건설까지 보건 분야의 상무 협력은 모잠비크 보건 사업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모잠비크 보건부 장관 우세 네이세는 지난 50년 동안 상무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모잠비크의 의료신을 파견한 것은 하나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단결의 역사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여러 세대가 시동 견지해온 파트너 관계의 중요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26차례에 걸쳐 연인수로 383명의 의료신을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연인수로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일반 진찰 외에 고난이도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1986년에 파견된 제5진 중국 의료진은 현재서 오른팔 절단 재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19년에 파견된 제22진 중국 의료진은 간암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잠비크 국가방송국 기자인 이나쇼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이 치료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1987년 6살이었던 세자르는 손가락이 밀가루 반죽 기계에 감겨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대퇴사하고 모잠비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면에서 양국 간 보건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우세네이시 보건부장은 환자 치료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우려일꾼 양성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마취, 종이학 등 영역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포도 중심병원의 원격 의료와 복강 경수술 등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마포도 병원은 스마트 모의 지능형 복강경 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현지 의사들이 복강경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의 복부 수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은 의료기구와 전문대학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마포도 중심병원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국가급 외과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시네이시 보건장관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는 외상치료 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공해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급 외과센터가 건설되면 모잠비크의 외과 진료 수준과 지역 의료봉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네이시 보건장관은 보건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모잠비크의 보건체계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더 많은 모잠비크 민족들이 자국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1: 오늘 학습지간 권에서는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장 리워지현의 너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수의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바 학습을 주요 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일어금액도 분발하자. 오늘은 서장 리워지현의 너로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참도시 리워지현 나등통 목장 상기술개는 금빛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고 산바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깁니다. 보호구 관리원인 바이마저와는 웅크리고 앉아 굵은 소금을 버무린 풀뿌리를 노루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노루는 먹이를 몇 입씩 먹을 때마다 그의 팔뚝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바이마저와는 50여 년 전 어머니가 구조해준 세 마리 새끼 노루도 이렇게 어머니를 따랐다면서 어머니가 소리내어 부르면 겁이 많은 노루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 겨울의 어느 날 밤 폭설이 상기를 막았습니다. 당시 15살인 바이마저완의 어머니 샹수람은 자다가 문 밖에서 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세 마리 새끼 노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에 선 새끼 노루가 이마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샹추람은 말없이 노루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루 도지 없기에 대신 야크의 젖을 짜먹였고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샹추람은 노루들을 방봉산 기슭으로 데려다가 산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세 마리 노루가 다시 찾아왔고 세 마리 새끼 노루 뒤에는 노루 무리까지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끼 노루들은 곧장 샹추람의 곁으로 달려와 이마와 뺨으로 그늘을 비볐습니다. 그 후로 노루들은 여름이면 산으로 올라 번식하고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샹추람은 일찌감치 나무나 풀뿌리에 소금을 넣어 먹이를 준비해 목장에서 노루들을 기다렸습니다. 1974년 샹추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소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서장 여성은 단 하나의 소박한 진리만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은 대중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93년 리워지 노루 자치구급 자연보호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샹추람은 보호구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왜 보수도 적고 편제도 없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노루가 새끼를 뵌 건지, 어느 노루가 아픈 건지, 어느 노루가 새끼가 작년에 죽었는지 다 기억한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초봄 폭설이 목장을 덮쳐 노루들이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샹추람은 온 가족과 이웃을 불러모아 야크대를 몰고 근초와 나무뿌리, 소금을 싣고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의 다리는 동상으로 크게 부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굳고 공고했지만 그녀는 산후의 노루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는가고 하면서 당원이기에 남이 고생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루 무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더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그녀의 부어오른 손을 핥았고 샹추람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바이마저와는 어머니는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워지현 노루 개체수는 보호구 설립 초기의 500여 마리

0: 자리에서 한 대 8천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목장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3: 중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12일 가시적인 통항 상황이 거의 없었으며 유조선 두 척만이 해협에 접근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관인 케플러사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달 초 일평균 수십 척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몇 주 만에 최저 수준이자 이란 전쟁 전 일평균 100척 이상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해협 운송이 다시 정체될 경우 원유 공급 전망이 뚜렷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파티르 비롤 사무총장은 10일 현재 해만 지역의 일평균 원유 공급량은 1600만 배럴에 불과해 중동 충돌 전에 240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반다 인사이트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운이 다시 정체됨에 따라 유가가 크게 인상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2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 미군이 이란에 대한 신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타격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일주일 내에 이란에 간 네 번째 타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2일 세주 거래를 시작한 후 뚜렷하게 상승해 상승폭이 한때 4%를 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제유 공급의 최신 병목으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러 정유 공장들이 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내 가솔린과 디젤 유류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케플러사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디젤과 가솔린의 일평균 출하량은 23만 4천 배럴로서 6월의 40만 배럴보다 훨씬 낮고 2025년 평균 수준보다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연료 공급 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8일 디젤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금지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세계 2위 디젤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전 세계 디젤유 공급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금지 조치 발효 후 유럽 디젤유 시장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코모디티즈 석유 시장 분석가 아비셰크 쿠마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재고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서 이번 디젤유 수출 금지는 거의 최악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정유 공장이 아직 운영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연료 생산이 습격으로 제한됨에 따라 6월 전 세계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급 압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러 지역이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력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경제 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시모나 탈리아 피에트라 고급 연구원은 현재 유럽 에너지 시장이 삼중 압력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0: 냉방수의 급격한 증가, 발전소 전력망 효율 저하, 일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온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여름 더 많은 미국인이 국내 여행
1: 떠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입니다. 14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는 지속적인 대규모 강우를 겪었습니다. 그중 도노아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해 발생 후 주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는 신속히 민영기업 영향을 결집해 긴급 구제 물자를 모집했습니다. 15일 오후 1차 애심 물자가 도노아시 수재 지역에 무사히 도착해 현지 대중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엄중한 홍수 방지 재해 구조 현황이 됐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뉴대 역할을 발휘해 수요를 동태적으로 접목하고 각종 대피 방법과 구명조끼 사용 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보고

아이가 띠를 쓰고 화낼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감정 읽어주기는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 상했어도 태연한 척, 네, 참고 숨긴 건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싶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조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Next Time We Are Fly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 데이트 주말은 모아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모아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첫 번째 주말 계획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엔 야외로 캠핑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즐기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시원한 또 물가가 네, 또 생각나는 요즘이긴 하죠. 네, 날씨가 무더워서 아무래도 뭔가 시원한 곳을 자꾸 생각나고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드디어 집에 에어컨 장만했습니다. 내일 설치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시원한 주말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 무더위가 너무 또 심해지면서 네, 이제 밤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더위 또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이제 차게 틀면 오히려 또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먹는 걸 저더러 다 준비하라고 하네요. 저는 놀러 가는 것보다 이걸 준비하는 게더 힘듭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친구들이 믿고 또 맡기는 거니까, 네.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맛있는 걸로 또 준비해야 하고, 각자의 또 입맛에 맞는, 네. 취향에 따른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맛있게 네, 드시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디님. 저는 주말에 제일 친한 친구를 외국으로 보냅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막상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뭔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은 자주 할수 있겠지만 편하게 연락하고 또 그런 또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막상 또 옆에 없다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빈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웃으면서 또 네, 좋은 일 있을 거라 네, 생각하고 또 기운 북돋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무아지 코너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1: 사람 내리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엄마 그래 뭐지? 엄마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가? 야? 마지막이라 요담하고 붙이면 된다고? 글쎄 야 그냥 나중에 상태 올리고 야 하기사 내 남자를 올리는데야 생신게 뭐 야 그래 내 새가락 던질 하시냐? 야 뭐야 어제는 뭐
2: 당신 솔직히 말해라 이제 무슨 나를 뭐 올린다며
1: 엄마 내 무슨 당신을 올리겠어 당신 무지개 올릴 사람인데
2: 이봐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뭐 남자를 올린 다며 귀신하네
1: 아 그건 내 언니하고 큰 소리 치고느라 그런 게 지금 쓰
2: 어제 자꾸만 거짓말 하겠는 거
1: 아이고 어떡해 주먹을 내 흔들면 이리 안 되냐 이리 안 되냐
2: 이봐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
1: 예
2: 어이구야 사람 웃기고 앉아있다 어이구야 당신 저 뜸을 턱에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처인가 어이구 이제 내 옷이 생겨가지고
1: 내가 바람 피우려고 하는 꽃이야 당신은 지금 아스레가지고 어디 정대 보냈구나
2: 그래 남자 하나도 그래 저 아스레가지고 저 먼저 보낸다는 사람이 그래,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 잡 저기
1: 이거
2: 사람이 말로 말하는데 그치 당신이 말하는 그래 바오 있고
1: 바오라는 게 뭐지
2: 저 사람들 멋있는 거 이뻤지 아니 무지개 모자라서 무지개 모자라
1: 이뻤어 이 집이 우리 집인도 우리 이렇게 아니 벌어가지고 오라요
3: 안녕하세요 전이오팔이라고
1: 사장님 예. 들어와요
3: 저 운숙 씨도 여기 와서 앉으시지?
1: 아니, 이러봐요.
3: 아이고, 여태 헐맘으로 지내던 큰 첫째가 깨는데.
1: 아, 하고 들이 사니까 괜찮아요.
3: 아니, 오리내라니요? 처녀라던데.
1: 뭐, 처녀?
3: 아니,
1: 알아보시다.
3: 아, 누가
1: 그랬어요?
3: 아니, 예. 아, 저 운숙 씨 언니가 더 하고 그렇게 얘기를.
1: 우리 언니가.
3: 아니, 예.
1: 제가 한국 분들은 처녀로 반가워 한다고 말이에요.
3: 아, 이거 진리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 약선이가 많이 낫죠. 자, 문석 씨.
1: 예?
3: 아이, 그 문석 씨는 참 이뻐요.
1: 어머?
3: 너무너무 육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
4: 보건대는 제가 어떠세요?
1: 사장님.
3: 네.
1: 싫어.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네,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인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성 4대가로 꼽힙니다.
1: 그래요, 친구들. 양만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를 쓰라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여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만리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1: 네, 양만리가 영주령동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존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리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리에게 관리로 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대를 했습니다.
0: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0: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3: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렌성 선생님, 진행의 서현이, 남주하, 김주하, 렌정 선생님이었습니다.
4: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인사드립니다.
5: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6: 有的书要在生活中读。
7: 广播电台
8: 全国新闻联播。
9: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7月17号，星期五，农历6月初四。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子文，
10: 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9: 习近平出席2026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开幕式，并发表主旨讲话；
10: 习近平会见泰国总理；
9: 赵乐际在甘肃调研；
10: 王沪宁对朝鲜进行正式友好访问。
9: 2026世界人工智能大会发布多项成果，从伙伴理念到制度化的合作框架，中国正推动全球人工智能治理从共识走向行动。美军袭击伊朗基础设施，伊朗继续打击美军中东目标。以下是详细内容。
11: 国家主席习近平今天上午在上海世界会客厅出席2026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开幕式，并发表主旨讲话。总台中国之声记者刘慧民、刘乐报道。黄浦江畔潮起新蓝，世界会客厅内嘉宾云集。
12: 习近平同与会的国家元首、政府首脑、国际组织负责人及各国代表团团长集体合影。在热烈的掌声中，习近平发表题为《携手构建公正合理的全球人工智能治理体系》的主旨讲话。习近平指出，当前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 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加速突破，全球人工智能技术创新。

0: 위험 부담과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며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 반공총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계자들도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인민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7월 16일에 출판된 제14기 당구잡지가 중공장 정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5년간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 역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습니다. 105년 동안 이어진 분투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면서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
1: 당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두 번째 시민에 진입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더 공활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중국은 계속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진력할 것입니다. 종키 전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은 뉴질랜드에 거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시종 중국을 벗으로 간주합니다. 쌍방이 무역과 투자,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안정세, 새로운 성장세, 고품질 발전세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습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4.7% 증가한 69조 6천억 원, 성장률은 연간 경제 성장 예기 목표에 부합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동 지역의 지연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자주적 생산과 다원화 수입을 병행하면서 상반기 주요 에너지 제품 생산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름 곡물의 증산과 풍작을 실현하면서 식량 안전 기반을 다졌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돋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전통산업은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녹색 전환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대표하는 업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차량, 장비 제조 등 업종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회로 생산량은 2,798억 개로 일평균 생산량이 15억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질적 효익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조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제조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2%에 달했습니다. 소비수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상반기 소비수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0: 5.2%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59.5%,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66.1%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소비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사회소비품과 서비스 소매총액이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1: GDP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상반기 인민币 신규 대출 규모는 10조 7,200억 원, 신규 채권 융자는 인민币 가치가 지난해 연말 대비 4.7% 평가 절상하고 달러 대 환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면 금융시장은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당자치구 낙주시는 학습, 도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는 방문조사,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노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천 요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신양시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의료보건,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1960여 건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정비와 시정 대장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서 서당 낙주시 당원 간부들은 가정 방문, 의견 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시내구 로맥향 조곡촌은 고산 동토지대 위치에서 주민들이 목욕을 하려면 시내까지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우물을 파 물을 저장하고 보온과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며 태양광 공결 등 기술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마을에 소규모 목욕탕까지 건설했습니다. 올 3월 이후 낙주시는 이와 같은 촌급 목욕탕 19곳을 완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든 외딴 목초지 마을에 촌급 목욕탕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낙주시는 각종 문제 9,393건을 정리 점검하고 그중에 6,9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촌급 목욕탕, 작은 주방 등 여러 민생 개선 사업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낙주시는 이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 과제를 통해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동북 여러 지역에 강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강한 장마의 영향으로 길림성 동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방어 정세가 두엄해졌습니다. 7월 15일 오전 6시 기준 길림성 전역의 50개 하천에 67개 수문 관측소 수위가 경계 수위, 위험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휘발하, 목당강 길림 구간에서는 뚜렷한 범람 과정이 나타나 하천의 배수 압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 무장경찰, 민병, 소방 등 구조 인력은 주요 하천 지방 전선에 투입되어 단계별, 구간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출 지점을 신속히 덮고 막으며 지방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 흥룡강성 영안시 위치한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부터 영안시는 3천여 명 인력을 동원하여 길이 2.4km, 높이 1.3m의 강변 홍수 방어 보조 제방을 긴급히 축소하고 강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서는 29개 강변 마을에 1,600여 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5일 련영성의 이번 강한 장마는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지속된 폭우로

0: 인해 도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심각합니다. 심양시 환경보건부문은 860여 대 각종 차량을 투입하여 주야로 도시 도로의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배관망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순에서는 교통 등 관련 부문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간선 도로에 대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일 국가재해방지감축구조위원회는 길림성에 대해서 국가4급 재난구조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하여 길림성의 태풍폭우 홍수재해 이후 비상복구를 지원했습니다. 14일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 판공실은 관계부문과 함께 료능성의 제방, 순찰용 탐조 등등 중앙홍수방어 물자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4억 3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긴급 배정하여 1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에 홍수 태풍 방어와 비상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가 7월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농촌교통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와 정비사업이 디지털화 승격을 추진하여 농촌도로가 연결해서 승격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례성 해남 장족자치주 공화현에서는 정길이 52km 이상에 달하는 농촌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는 정례호 관광지와 린근 두 개 향진을 이어줍니다. 이달 말 개통되면 린근 6천 명 주민들의 출행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허수 주변 성수기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연선 관광산업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올 들어 농촌 도로의 관리와 유지도 함께 승격되고 있습니다. 명안은 스마트 검축 차량을 이용해 현과 향의 도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균열, 심화 등 결함을 정밀하게 식별하면서 요지 관리에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농촌도로 고정자산투자는 1,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조보수공사는 34,000km, 요지보수공사는 65,000km를 완수하여 서비스 능력과 안전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에너지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사회 전력 사용 총량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조 999억 킬로와트시, 그중 충전, 배터리 교환,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56.9% 증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44% 증가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일선 도시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1%, 중고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전달보다 4개 순간 20개입니다.
0: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관리 점정 방법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를 인류를 위한 보조와 봉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심리를 통제하고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목표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 교류와 현실적 교류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신분 알림과 위험부담 개입 기지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새로 개정한 시장 감독 관리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 관리 방법이 7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법은 기업의 정보 공시 행위를 오만하게 다스리고 실정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점 액상 식품 도로 산적 운송에 참여하거나 특수 설비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하지 않거나 리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위법 신용불량 징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제2라운드 타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는 한 유조선을 타격해 관련 유조선이 항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이란 남부 헹가임 섬이 미군의 포탄 공격을 받았으며 서남부 후지스 탄성 수부인 아와스 일부 지역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15일 이란 무장 병장이 표명했듯이 이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침범 행위도 필연코 상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란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현재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수부 아르빌에 위치한 미국 주재 아르빌 영사학원 링근 지역이 10월 저녁 무인기 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경내 한 미군 기지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초보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군 장벽 인력이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1: 오늘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산,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26차례에 걸쳐 연인수로 383명의 의료진을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연인수로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일반 진찰 외에 고난이도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0: 중국 의료진의 의술에 대해 간복해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쌍무 협력을 통해 현재 많은 환자들이 중국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상 진찰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돌발 사태와 자연재해 비상구조에 수차례 참여했습니다. 2019년 강한 열대 폭풍인 이다이가 모잠비크에 상륙했을 때도, 2026년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의료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세네시 보건장관은 현재 공중보건 사태에 대처하고 모잠비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면에서 양국 간 보건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오세네시 보건부장은 환자 치료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우려일꾼 양성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마취, 종이학 등 영역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포도 중심병원의 원격 의료와 복강 경수술 등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마포도 병원은 스마트 모의 지능형 복강경 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현지 의사들이 복강경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재 복부 수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은 의료기구와 전문대학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마포도 중심병원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국가급 외과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시네이시 보건장관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는 외상치료 능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장 리워지현의 너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5: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6: 사천성 대량산 오지에는 절벽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발전과 변화는 민족 간의 서로 도와 현지 이족 주민들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낸 생동한 사례입니다. 해가 지평선을 비추자 사천성 대량산 소각현 무은저 지역사회 새로 지은 아파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신체 단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모세 얼부는 그의 옛집 여기에서 70km 떨어진 절벽 마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절벽 마을에 돌아가려면 모세 얼부는 긴 철제 계단을 지나야 합니다. 그늘레 절벽 마을은 외딴 마을에서 인기 마을로 변모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이 외부와 교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을과 지면의 수직거리가 약 800m 되어 사람들의 이동은 오직 등나무 사다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절벽마을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 길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땐 등나무 사다리를 탔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등나무 사다리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지를 모두 사용해 기어오르는 식이었죠.
0: 빈곤해탈 공각 행동에서 손님들의 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120톤의 강철 재료 총 6,000개의 강철 파이프를 투입했습니다. 2017년 6월 2,556개의 철제 계단이 등나무 사다리를 완전히 대체해 주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모세 얼구와 절벽 마을의 84가구 빈곤 가구는 강철 사다리와 작별하고 층집 계단을 오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절벽 마을은 교통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과수 재배, 이족 자수 등을 시작했고 마을의 관광 승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절벽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족 주민들의 삶도 관광객들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하고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절벽 마을의 변화사는 민족 간의 대단결과 여러 민족이 서로 돕고 지원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생동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지구의 발전을 관심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추구와 노력 방향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과정과 경험은 통일 전선이 시종 중국 공산당이 적을 물리치고 집권 흥국을 이룩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보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지종 드팀없이 견지해야 할까요? 습금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서장 참도시 리오지흔 나등통 목장 상기술개는 금빛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고 산바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깁니다. 문을 열고 보니 세 마리 새끼노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에 선 새끼노루가 이마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상추람은 말없이 노루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루 도지 없기에 대신 야크의 젖을 짜먹였고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상추람은 노루들을 방봉산 기슭으로 데려다가 산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세 마리 노루가 다시 찾아왔고 세 마리 새끼 노루 뒤에는 노루 무리까지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끼 노루들은 곧장 상추람의 곁으로 달려와 이마와 뺨으로 그늘을 비볐습니다. 그 후로 노루들은 여름이면 산으로 올라 번식하고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상추람은 일찌감치 나무나 풀뿌리에 소금을 넣어 먹이를 준비해 목장에서 노루들을 기다렸습니다. 1974년 상추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소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서장 여성은 단 하나의 소박한 진리만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은 대중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93년 리워지 노루 자치구급 자연보호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상추람은 보호구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왜 보수도 적고 편제도 없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노루가 새끼를 뵌 건지, 어느 노루가 아픈 건지, 어느 노루가 새끼가 작년에 죽었는지 다 기억한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초봄 폭설이 목장을 덮쳐 노루들이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추람은 온 가족과 이웃을 불러모아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워지흔지만 이 목장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 당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남부 항로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 100척 이상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해협 운송이 다시 정체될 경우 원유 공급 전망이 뚜렷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파티르 비롤 사무총장은 10일 현재 해만 지역의 일평균 원유 공급량은 1600만 배럴에 불과해 중동 충돌 전에 240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반다 인사이트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운이 다시 정체됨에 따라 유가가 크게 인상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2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동

0: 무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 미군이 이란에 대한 신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타격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일주일 내에 이란에 가한 네 번째 타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2일 세주 거래를 시작한 후 뚜렷하게 상승해 상승폭이 한때 4%로 금지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세계 2위 디제류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전 세계 디제류 공급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금지 조치 발효 후 유럽 디제류 시장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코모디티즈 석유 시장 분석가 아비셰크 쿠마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재고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서 이번 디제류 수출 금지는 거의 최악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정유 공장이 아직 운영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연료 생산이 습격으로 제한됨에 따라 6월 전 세계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급 압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러 지역이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력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경제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시모나 탈리아피에트라 고급 연구원은 현재 유럽 에너지 시장이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냉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발전소 전력망 효율 저하, 일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온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여름 더 많은 미국인이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서 자가용 여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연료 재고 소진 속도가 이미 정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되고 정유 공장 생산 능력이 회복하기 어렵거나 더 위축될 경우 올여름 글로벌 가솔린 공급은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 작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생태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이미 내놓은 개혁조치의 실시를 잘 틀어주며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때 제정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체제 개혁과 관련한 일부 중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내와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은 그 권위를 강화시키고 령장의 배비를 강화하며 중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며 시장화 운행을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경로를 탐구해 시범을 전개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관련 신용평가, 정보공개 의무화, 엄중책벌 등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면서 당장은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오염의 예방 퇴치를 여러 부문에서 관장하는 상황을 개변시키고 기능을 통합해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데 버팀목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태를 보호하고 복원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 보호의 붉은 선을 확고히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 물과 수중, 육지와 해양, 도시와 농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관통시키고 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 보호를 일관시켜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부문은 직책을 잘 수행해 통일적으로 정책기획 기준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감시평가하며 통일적으로 독찰집법하고 통일적으로 감찰 문책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의 종합적인 집법대오를 통합해 설립하며 등급을 줄이고 대오를 통합하고 효율을 높이는 원칙에 따라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생태환경보호집법을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류역, 해역의 생태환경관리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범지구 환경보호기구 시범을 추진해 관련 부문과 지방정부의 대기환경관리 직책을 통합해야 합니다. 류역환경감독관리집법기구를 서둘러 설립해 류역환경에 대한 감독관리와 행정집법의 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역생태환경관리체제를 보완해 해역별로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환경 거버넌스는 체계적인 공정이므로 행정, 시장, 법치, 과학기술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생태환경보호의 시장화 진척을 추진하며 보다 많은 사회자본이 생태환경 분야에 투입되도록 동원해야 합니다. 자원환경 가격 기재를 보완해 생태환경 비용을 경제운행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써야 할 돈은 반드시 쓰고 투입해야 할 돈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시종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과업에 맞게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심한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와 정비, 경진기 환경 종합 정비 중대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 난관 돌파 사업을 강화하고 오존 휘발

0: 특성 유기물질 및 새로운 오염물 정비에 대해 특별 연구와 전망 겸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엎드려서 오른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얼굴에 엉켜붙은 돌고래 살점들을 씻었다. 그대로 두면 구역질이 나서 토하고 기운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굴을 씻고 나서 다시 배전 너머로 엎드려 오른손을 씻고 짬물 속에 그대로 손을 담그고 있었다. 로이는 해 뜨기 직전 첫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2: 이놈이 거의 동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1: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2: 이것은 저놈이 지쳐서 물결 따라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거이다. 이제 곧 돌기 시작할 게야. 너나 나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바닷물에 담그고 있던 오른손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손을 꺼내어 살펴보았다. 이만하면 괜찮아. 그까지 상처점 인간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그는 줄에 쓸려 새로 생긴 상처에 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을 옮겨지고 다음에는 몸을 옮겨서 전과는 반대쪽의 배전 너머로 왼손을 물속에 담궜다. 대수롭지는 않았지만 너도 꽤나 잘 싸웠다. 하고 왼손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속셈을 모를 때도 있단 말이야. 나는 왜 날 때부터 양손을 다 잘 쓸 수 있게 타고나지 못했을까? 하기야 한쪽을 적절히 훈련을 시켜두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 크다. 그러나 왼손도 쓰는 법을 배우려고 했다면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한번 쥐가 났을 뿐이었고 어젯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쥐가 나면 줄에 끊겨버리도록 모른 척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머리가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돌고래 고기를 좀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먹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을 먹다가 구토를 해서 기운을 잃는 것 씻어서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집어 가시를 조심해서 씹으며 꼬리까지 몽땅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고기보다도 영양가가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내게 필요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어서 저놈이 빨리 돌기 시작하도록 해서 싸움을 시작해야 할 텐데. 로이는 바다에 나온 후 세 번째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고기는 드디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낚싯줄의 기울어진 각도로는 알 수가 없었다. 아직도 너무 이른 것 같다. 다만 줄에 당기는 힘이 좀 늦추어진 것이 느껴질 따름이었다. 그래서 로이는 오른손으로 살며시 당기기 시작했다. 줄은 여전히 팽팽했지만 바로 끊어질 정도까지 당겼다가 다시 어깨와 머리에서 줄을 벗겨 차근차근 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을 앞뒤로 휘두르는 듯한 자세로 가능한 한 당기는 힘을 몸과 다리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의 늙은 다리와 어깨로 줄을 당기며 몸의 중심축으로 삼아 움직였다. 이거 굉장히 크게 매물돌고 있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녀석은 돌고 있다. 그러다 줄이 그 이상은 끌려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로이는 줄을 팽팽하게 잡은 채 햇빛을 받아 물방울이 줄에서 튕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줄이 또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로이는 꿇어앉아 또다시 어두운 물속으로 억울한 듯이 줄을 풀어주고 있었다. 저놈이 지금 둥글게 도는 원의 가장 먼 곳 끝을 돌고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회 전원이 차차 줄어들 테지. 아마 한 시간쯤 있으면 저 대단한 놈이 보일 것이다. 자,
이제는 내가 본대

를 보일 때가 온 것이야. 그리고 죽여야 하는 것이야. 그러나 고기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 이렇게 두 시간이 지났다. 로이는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한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